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Dynamo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그럭그럭 100% understanding. 태훈.
1: 토닥토닥 100% Olive Ting Jr.
0: Welcome to Dynamo Soup.
2: Yes, it's Dynamo Soup Day. We have TNX 태훈을 진행해 the studio. 인사요.
0: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1: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태훈입니다.
1: 준영입니다.
2: 와!
0: 네, 마지막 달에 마지막 라디오입니다.
2: 아, 8월 진짜 어떻게 막주가 됐지 벌써.
0: 시간 너무 빨라요, 진짜로.
2: 벌써 막주가 되는데, 네. 오늘은 이제 녹음으로 진행하는 이유들이 좀 있고, 네. 우리가 다음 주에 두 번이나 보네요.
0: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다음 주에 두 번 봅니다.
2: 다음 주 두 번 봐요. 네. 너무 좋아요. So today is recorded and we get a chance to see the voice twice next week. So yeah, that yeah. you can already kind of figure out why. 이유는 뭐 저희가 이렇게 막 네네. 얘기하지 않아도
0: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2: 그렇죠? 이미 티가 많이 나죠?
0: 네. 조금 조금씩 이제 오픈이 됐을 거라.
2: 그렇죠. 네네. So yeah, there you guys probably already know why they're going to be joining us twice in the studio next week. So next week is definitely going to be a golden week indeed. But we need to jump into our Dynamo Soup today and I kind of have to rush in today because we have an update.
0: Yeah, right.
2: 우리 오늘 빨리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네. 우리 준혁 씨가 그토록 기다렸던
0: 맞아요. 그 사연에
2: 답이 돌아왔어요. So we got a reply to one of the stories that 준혁 has been constantly begging our listeners for.
0: 할 말 정말 많습니다.
2: 진짜 할 말 많아요. So we have a lot to talk about. We're already going to get worked up before we even start the show for today.
1: Oh my God.
2: So, 태훈 and Jun, you're going to tell us how to be a part of 대나무 Soup. 그래서 코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밸런스 Soup.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들 때 밸런스 Soup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 stories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1: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the play as get play it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Right. So, first of all, before we go into official our anonymous soup today to actually see what the main story is, Taeyeon for our balance soup has given us an update. He's going to give us an update. So, Taeyeon, what is going on?
0: Yeah, right. 먼저 7월 14일 사연 후기가 도착했습니다. 당시 남자분의 고민 사연은 뭐였냐면 여자친구가 남사친과 매일 연락하고 마치 데이트 같은 코스를 밟으며 비싼 명품 선물까지 덥석 받는 데다 저랑 둘 사이의 모든 비밀과 일정까지 남사친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의심이 왜 그렇게 많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제가 그녀의 남친인지 남사친인지 진짜 남친인지 남사친이 진짜 남친인지 헷갈릴 지경이라 너무 괴롭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Our listener's girlfriend has a guy friend who acts more like her boyfriend than our listener does, even though he's told her that the situation makes him uncomfortable. She brushes it off and says he just has trust issues.
1: 아, 이거 어떻게
0: 일단 저도 답변이 왔습니다.
2: 자, 답변이 꽤 길어요.
0: Yeah.
2: It's pretty long too.
0: 저도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친구한테 셋이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2: 오!
0: 여자친구도 잘 됐다면서 좋아하더군요.
2: 아니 잘했어 잘했어.
3: 뭐 노예야.
0: 저도 속으로 내가 예민한 거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술자리에 앉자마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남사친이 은근슬쩍 여자친구 술과 음식을 챙기고 저한테 들으라는 듯이 얘랑 나랑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라는 식으로 저랑 자기 친분을 비교하는 듯 말하는 게 계속 느껴졌습니다. 되게 미묘하게 저를 긁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여자친구가 잠시 화장실을 갔는데 그 잠깐도 아쉬워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얘 내 여자친구 좋아하는구나. 그날은 일단 자리를 마무리하고 여자친구랑 단둘이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끝까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너가 너무 예민한 거다. 걔는 원래 그런 애다. 이 말만 반복도 반복. 저는 그 남사친이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을 참아 못했습니다. 왠지 그 말을 하면 제가 더 이상하고 찌질해 보일 것 같아서요. 그냥 나 힘들다. 일이 많이 바쁘기도 하고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됐는데 솔직히 많이 힘드네요. 제가 잘 판단한 건지 이게 최선의 선택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정리하고 싶어서 후기 사연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0: comparing how close they were to how close we were, trying to get under my skin. Then my girlfriend went, how he acted while she was gone made something click. Okay, he definitely likes my girlfriend. Afterward, I talked to my girlfriend seriously, just the two of us. But she kept saying I was being too sensitive and that he's just like that. I couldn't bring myself to say that I thought he had feelings for her because I was worried I sounded jealous or pathetic. So I told her I was having a hard time, or I had been really busy, and maybe this was where our relationship should end, and we broke up. It's been a week, and honestly, I'm still having a really hard time. I don't know if I made the right decision or if it was really the best choice, but I want to share this update and get some closure. Thank you.
1: 잘했어요.
0: That's it.
1: 잘했어요.
2: 뭐 결론적으로 헤어졌으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1: 잘한 거예요.
2: 잘했어요.
0: 네, 결과적으로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진짜 잘했어요.
2: 마음을 너무 굳게 잘하셨고, 먹으시길.
0: 이게 이제 얼마 안 가면 본인의 선택이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1: 맞아요. 아 지금은 당연히 힘들고 yeah, you did great. You're gonna be going through a hard time now. 이게 왜 힘드냐면 아직 그 여자친구분을 좋아해서 그래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머리 좀 약간 사실 대부분의 관계들은 좀 아름답게 헤어질 수는 없고 네네. 좀 서로 좀 지칠 대로 지치고 좀 많이 싸우고 이러면서 네. 헤어지면 사실 그 이별이 좀 덜 힘들어 그래 되나?
0: 그렇죠. 네네.
1: 좀 뭔가 약간 이미 그 이별을 나도 모르게 약간 좀 준비를 해서 이별을 하면 물론 그 네. 익숙함 때문에 좀 그럴 수는 있지만 그쵸. 대부분은 그냥 그래 약간 이러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솔직히 남자친구분이 헤어지고 싶었던 거는 아니니까
2: 어제 뭐 끊어낸 거
1: 그냥 일부러 지금이라도 빨리 끊어내기 위해서는 많이 힘드시긴 하실 거예요.
0: 그렇죠. 힘드시죠.
1: Yeah, so I feel that right now the reason why you have all these feels is because there's no way you can like beautifully break up with somebody. I feel that there's like, you can amicably be able to do that, but for the most part, it gets really messy. So if you're in a relationship for a long time that you've been fighting and like you kind of already are both to the end of the relationship, it hurts less. But because you knew that you needed to kind of cut it off right at the beginning of before this got worse, it yeah.
0: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심지어 이유도 본인 솔직한 마음을 꺼내지 않고 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제 힘들 수밖에 없어 답답하고.
1: 맞아. 근데 두 분은 어때요? 여기서 그 남사친이 네. 널 좋아해 이 얘기를 안 한 게 더 후회가 되는 걸까요?
0: 아니요. 만약 저였다면 우선 헤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1: 오히려?
0: 네. 왜냐면 그 상황을 그 상황을 저는 오히려 타파를 해보고자 더 노력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뭔가 이런 상황이 흘러가면 그때는 이제 이별을 택하겠죠. 그리고 사연자분도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 이별을 해야 했다면 이렇게 다른 원인을 다른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1: Okay, okay. 네. So Teo says that he probably wouldn't be able to go that far to break up. If it was his situation, he feels he probably would try to hit the head on the nail a little bit more, kind of face the issue a little bit more head on. But he feels that in the end, if it wasn't gonna ease up, he probably would have broken up regardless. 준혁 씨는 이 follow-up을 제일 기대했었잖아요.
0: 기다렸지.
1: 너무 기다렸었는데. 네,
2: 너무 기대했지만 역시나의 기대와 약간
1: 뭘 어떤 걸 기대했어요?
2: 한치도 오차 없이. 아니 저는 헤어질 거라 생각했고 당연히 헤어지는 게 맞다 생각하고.
0: 그렇지.
2: 저는 이런 인간들이랑은 상종도 하고 싶지 않고.
0: That human. 그러니까
2: 말은 말이 통하는 인간끼리 하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제일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거리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뭔가
1: 어쨌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도 행동인데 계속 남자친구분의 그쵸. 의견과 감정을 무시한 네. 거잖아요.
2: 사실 그렇죠. 뭔가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행동할
0: 진짜
2: 100번 그러니까 100 솔직히 그것도 이해 안 되지만 한 1000번까지 양보해서 아 100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쨌든 말을 했잖아요, 좋게.
0: 어필을 많이 했죠.
2: 어필도 했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나 뭔가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0: 그걸 오히려 남자친구가 이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그 여자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 애초에 그 남자친구 같이 저는 문제라 생각하고,
1: 오케이.
0: 그냥 둘은, 그냥 끊어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1: 두분 행복하게, 그 둘은
0: 아, 그
1: 행복하게.
0: 둘이, 아니, 그냥 약간,
2: 조만간 연애 올라올 거예요.
0: 아니, 뭐, 라디오니까, 이거 좀 편하게 하면 라디오니까 편하게 말할게요. 그냥 쓰레기끼리 만나는 거죠. 뭐, 끼리끼리 만나는 건데.
2: This is recording.
0: Yeah, this is recording. 그냥 쓰레기끼리 만나다가 쓰레기끼리 같이 쓰레기통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Yes. That's it.
1: Okay.
0: That's it.
1: So, he's pretty much saying the trash took itself out. So, so pretty much he feels that one of the biggest problems and the issue with the girlfriend, not even the guy friend, it was the girlfriend that our listener made it very clear that he was uncomfortable in a lot of situations, and he said it nicely. He said it in as many ways that he could to get her to understand. And she ignored it. She constantly made excuses for the other party. And so that was the biggest problem. Yeah. So right now, even though you are hurting, you did the right thing. 준혁, you have another story for us as well. 준혁 씨도 우리 스토리가 하나 있긴 있어요.
0: 맞아요. 저는
2: 이건 재밌네요. 네,
0: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잡상인을 만나거나 상가 앞에서 호객행위하는 분들을 만나면 거절을 잘 못해요.
1: 이거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있는 거예요?
2: 전 해요.
1: 진짜요?
0: 결국 안 사도 되는 걸 살 때가 많죠. 네, 바쁘게 가다가도 그분들이 붙잡고 말하면 그냥 또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약속 시간에 늦은 적도 많고요. 친구들이 저보고 착한 사람 중국군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거절하고 피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저도 거절 못하는 제가 답답해요. When I run into street vendors in the subway or people trying to sell me things outside stores, I have a really hard time saying no. I end up buying things I don't even need. Yeah, even when I'm in a rush, if someone stops me and starts talking, I just stand there and listen. I've even been late to appointments because of it. My friends say I am a people pleaser. Is that what this is? What's the best way to turn people down or get out of these situations? I'm frustrated with myself for being so bad at saying no.
2: 저는 몇 번 겪었어요.
1: 저 할 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저도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똑같거든요. 저 할 말 없어요.
2: 그 무슨 느낌으로 이제 거절 못 하시는지는 알 것 같거든요. 그 어쨌든 사람과의 이 face to face를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분인 거예요. 그 어떤 말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로 인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는 걸 알기에 그래서 더 조심스러우신 건데.
1: 맞아요.
2: 사실 이 부분은 본인이 명확히 거절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심한 말을 하거나 혹은 막 이렇게 막 과하게 하면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웃으면서 저 그냥 뭐 가야 됩니다 하면서 그냥 가던가, 아니면 그냥 말을 무시하고 가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이제 다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길 가다가 어떤 두 분께서 갑자기 저를 딱 잡으시더니
3: 영이 밝으세요
2: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뭐 영이 밝다느니 눈 안에
1: 뭐
2: 있다느니
1: 뭐
2: 예술을 하냐느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1: 맞아요.
2: 그래서 눈 안에 영이 보인 뭐 되게 맑아 보인다 혹은 뭐 힘이 되게 굉장히 자기가 인생에서 본 사람 중에
1: 뭐 제일 밝다 뭐
2: 제일 힘이 좋다면서
1: 좋다,
2: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좋다.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제 얘기를 들어보려고 좀 가만히 있기도 하고 제가 급할 때는 얘기를 하시면 아 죄송합니다 지금 바빠서 가야 됩니다 하면 또 막아요.
1: 맞아요.
2: 잡거나 잠깐만 저희 가서 5분만 얘기하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 저 진짜 죄송합니다 하고 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지금 가봐야 돼서 가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면 돼요.
1: Okay.
2: 아무 상관없어요.
1: So yeah, Taehyung gave us a really good example of how to do this. I am with our listener. I suck at turning people away. And he says that he feels that you take how people react to you and you take their feelings very highly into consideration. And that's probably why you don't want to shut somebody down, even if you know they're probably trying to sell something to you. And in Korea, there are people that randomly just like stop you and like, you have this really bright aura, or like, I can see something in your eyes. And like, they want to talk to you like for 5 minutes. Taehyung says that sometimes if he has the time, he'll just sit there and listen. listen and like, you know, just kind of lead them on, let them have their fun. But yeah. if he's really busy, he'll just say, I'm busy. Like, please let me go. And sometimes they do try to stop you and talk to you a little bit more. And he's like, no, I really have to go. And if you just leave, it nothing happens. Yeah. Nothing happens, which is, yeah, I have to yeah. tell myself that too. 준혁 씨는?
0: 아, 저는 사실 이런 사연이 가장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아, 사실 저도 거절해요. 저는 제가 거절하는데 이건 저니까 그런 거지. 제가 또 거절 못하는 사람 또 어떤지 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냥 거절해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그게 맞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안 듣는 사람 결국에는 그 그냥 거절하면 되는 거지만 그게 맞아요. 안 되는 거니까 이게 고민이다라고 보내신
1: 그렇죠,
0: 거니까.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제가 여기다 대고 거절하세요라고 하면 약간
2: 알고 계실
0: 조심,
2: 거예요.
0: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맞아요. 거죠 이제 왜냐 이게 쉽지 않은 걸 아니까.
1: 저는 요즘은 그래도 이어폰은 거의 다 꽂고 있으니까 그냥. 못 들은 척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절을 못 하니까.
0: 그것도 방법이.
1: 왜냐면 그 말조차 하고 그 사람들 태훈 씨가 딱 맞았어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뭔가를 거절을 한다는 그 자체가 되게 불편한 그렇죠. 거예요.
2: 저도 그랬거든요.
1: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제가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없기는 하는데 험한 말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막 그 사람 날 거절 이러는 그렇죠. 상황이 아닌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냥 못 들은 척해요. 제가 이제 겉보기에는 그래도 외국인이기는 해서 그게 좀 저한테는 이득이 될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못 알아들은 척하고 가면 되는데 그냥 이어폰을 한쪽을 듣든 안 듣든 뭐 소리가 안 들리든 그냥 안 듣는 척해도 상관없기는 해요.
2: 네, 이거는 그런 상황보다 오히려 좀 더 어렵긴 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보통 이게 마주 본 상태에서 와요. 그분이 소리로만
1: 맞아요.
2: 부르는 게 아니라
1: 맞아요.
2: 와서 잡거나 뭐 앞에 서시거나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언제 그랬냐면 진짜 놀란 게 한 저 멀리 한 100m 좀 넘어 보이는 거리인데 이렇게 지나가서 저는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1: 근데 갑자기 보죠.
2: 네, 가게 보다가 저를 딱 보시더니 눈이 마주쳤거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가는데. 갑자기 멈춰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멀리서도 보고 제 눈이 보였나 봐요. 그게
0: 용하시네.
1: Yeah, so he feels tha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ike vendors and other things, he says that yeah, you can kind of just ignore them, but when it comes to like certain people who are like they target you, he was targeted. Like he was going his way and the other person was kind of crossing, but they ended up like catching eyes and then he just didn't really think about it. But that person was like, "Oh, my next target." And then like he was able to like approach him and stuff like that. So yeah, it's definitely not easy. 이거는 뭐 착하신 건 맞는데 그냥 못 들은 척해요. 네. 웬만해서는.
2: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렇게 잡히시면 그냥 최대한 그냥 아 죄송합니다 하고
1: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2: 네.
0: 아니면 아까 좀 조심스럽다 하긴 했는데 그냥 딱 한 번만 이 악물고 눈 질끈 감고 용기를 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번 하는 거.
1: 그래도 괜찮아요. 눈 감고 하셔도 돼요.
0: 한 번만 이 안 울고 약간 좀 그 극복 느낌으로.
1: 진짜 근데 한번 그렇게 폭발하면 무서워서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We're gonna take a quick song break, come back, and then we have our official anonymous story for today. So stay tuned for that. But in the meantime, we have the track of TX with their song of 1,000 Miles, and our anonymous soup is coming up next.

0: It is time for our anonymous soup, and today the heading says, I saw our department head sneaking around at work. 얘들아, 대박 사건. I just saw our 팀장 and 대리님, and I think I just saw a company couple.
1: Whoa, don't get involved in an office romance. Just pretend you didn't see anything.
0: Wait, do you think I, like, don't want to do that? I hate that I have seen what I have seen. But now I can't unsee it. I saw them touch hands earlier, and there were, like, sparks. I could feel it from where I was standing. And think about it. 대리님's ideas always get approved from 팀장님.
2: I know you're dying to tell someone, but the second you do, you could get dragged into the office drama. And imagine if they break up, the whole office could get awkward.
0: Well, yes, I mean, no one knows, and it's killing me because I'm the only one that does. The other day, our team member said, 팀장님 seems to be in a really good mood, and I thought that's because he went on a date with 대리님 over the weekend.
1: I say use it to your advantage. If the team leader starts giving you a hard time or piles more work on you, casually bring up the assistant manager. Like, oh, I'm having lunch with her today. Want to join us?
2: That could totally backfire and put you on the team leader's bad side. The best thing to do is just stay out of it, okay?
0: I really don't know what I really don't want to know their business, and I don't want to be a part of it. I just want to work. Okay. 태호 씨 지금 네. 무슨 상황이에요?
3: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비밀 연애를 우연히 눈치채게 된 목격자의 사연입니다. 둘만의 묘한 기류나 업무상 편파적인 모습이 눈에 보여 불편하지만 사내 정치에 엮일까봐 말도 못하고 불편하고 답답하다는 사연입니다. Our listener accidentally realized that two senior co-workers might be secretly dating. She's uncomfortable because she keeps noticing the chemistry between them and even some favoritism at work. But she also doesn't want to get dragged into office politics.
0: 제일 다 정말.
3: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내 연애?
0: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최악이에요.
4: 어, me too.
0: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는 네. 20대 대부분 이제 이런 거는 좀 20대 때 좀 많잖아요. 신입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해서 그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랑 전공의 생활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선배가 도와줘요. 그러면 약간 전쟁터 마냥
3: 마음이 가는
0: 거죠. 너무 힘든데 그 사람이 나 챙겨주니까 계속 그 배려심이 느껴지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마음이 가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진짜 두 분이 잘 돼서 결혼을 해도 그 안에서 계속 말이 돌아요.
3: 그렇죠. 오해 소지도 많고.
0: 오해 소지도 많고. 그리고 남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끼어드는 게 자체가 좀 불편하게 되는 것 같아요. So I feel that in my opinion, because Taeyeon asked me what I thought about, you know, dating somebody in the office. I feel that it's inevitable in a lot of cases because depending on like who you end up falling for, you're like working with them and there's a lot of different reasons why you guys might like, you know, fall for each other. But it's uncomfortable even if you guys do get married because like everybody knows your business and it's just it's so uncomfortable when people know your business. 근데 우리 청취자분은 진짜 좀 답답할 것 같긴 해요. 이거 알고 싶지 않거든요.
3: 알게 된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아마 눈과 뇌를 씻고 싶을 거예요 지금.
3: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좀 이용할 것 같은데.
0: 아, okay, use it for his favor. 네. 저도 태연 씨처럼 이렇게 좀 약간 영리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어설프게 하다가 걸릴 스타일이에요. 제가 정말 태연 씨는 정말 딱 계획적으로 왠지 정말 이걸 딱 크게 보고 이럴 것 같은데.
3: 아니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0: Okay, so yeah, he was saying that he could probably use it to his advantage. Okay, we have our 처방곡. 처방곡 오늘 prescription song이 뭐죠?
2: Oh yeah, 오늘 네 뭐죠? 저는 이제 21의 I don't care입니다. 그냥
3: I don't care.
2: 뭐 어떡합니까?
0: I don't care.
3: 저는 Big Bang.
0: 어.
3: 에라 모르겠다.
0: Okay. So 에라 모르겠다 and I don't care. 정말 이 시절의 최고의 곡들이고 어디에서도 정말 찰떡인 곡들이에요.
3: 그렇죠. 지금 들어도.
0: Yes, these songs definitely represented an era, but also it does. It's used for many different areas as well. 자. 노래는 나가고 because today is recorded, our 8th floor is going to be voting and we are grabbing people at random so that they can come and vote and whatnot. So, they have to convince our staff as well for today. 자,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2: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어쨌든 이미 알고 싶지 않은 걸 알게 되셨으니까 기억을 지울 순 없단 말이에요.
0: 아, 진짜 레드 써놓고 싶다. 마이크를
2: 아니면
0: hypnotize them.
2: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순간 잠깐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려고 했는데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장난이고 이거는 사실 저는 무시가 답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근데 저는 그냥 모른 척 하고 하는 게 왜냐면 어차피 그들의 연애니까.
0: 그죠.
2: 사실 뭐 그들의 연애가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자꾸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거지 이 둘이 연애한다고 해서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예쁘게 연애하세요 하고는 그냥 조금 신경 쓰이더라도 그냥 두는 게 뭐 그들 관계니까 그들의 okay. 선택이고
0: 예. Okay, so he's saying that he's gonna try to forget it. He was like, I was gonna try to help you get an amnesia to forget it altogether. But he's like, nah, I don't think that'll be useful. He says that for the most part, he just is like, he's gonna try to forget about it. It's not like he wants to know anything about it anyways. So like his song choice for today, he just really is gonna try to not think about it.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3: 네.
0: 두 분 되게 핫한 비밀을 들었어요.
3: 네.
0: 그게 뭐가 됐던 말하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3: 저는 그냥
0: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2: 핫한 비밀을 들었더라.
3: 그러니까 그 비밀의 대상이 저와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는 관계면 말 안 해요. 그 어디에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저 소문. 이면 뭐 이랬대. 그러니까 그게 사실 확인이 되면 그런 얘기를 뭐 그냥 서슴없이 하긴 하죠. 근데 뭐 근데 그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는 이상 먼저 말을 꺼내진 않는 것 같아요.
0: 아,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두 분이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네네. 다른 동료가 와서 요즘 팀장이랑 대리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 질문이 먼저 나오기 전에는
3: 굳이 먼저 말 안 합니다.
0: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 오케이.
3: 근데 그 두 분 중 팀장님과 대리님 두 분 중에서도 저랑 그
0: 안면이 좀
3: 있고 친분이 좀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0: So I was asking if these two have the urge to tell secrets when they're told. And Teo says, if I got some information and then it was proven true and then somebody asked if I knew it, he probably would say it. But if he knew the people, so if he knew that there was a type of a secret from somebody he knew, even if it was asked later or if the truth came out, he'd be like,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Chunyo, what about you?
2: 저는 말 안 해요.
0: 오케이.
2: 말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비밀을 말하고 다니면 정말 이 비밀을 일파만파 천파만파까지 퍼뜨릴 수 있을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0: 오케이. So Junhyuk's reasoning for not saying anything because he knows that once he opens his mouth, it's gonna be game over. He's gonna tell the whole world.
2: 심지어 그냥 퍼뜨린 것도 아니고 저는 MSG를 팍팍팍 쳐가지고 아주 맛있게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그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0: 맞아요.
2: 아, 그리고 한 번씩 회사에서 이제 그러니까 약간 진짜 그런 거나 장난으로 막 이제 약간 살짝 막 매니저님이 막 좀 예쁘게 옷을 입고 있는 형이 있어가지고 막 아 형님
0: 놀리고 싶어
2: 약간 놀리고 싶으니까 이제 아 형님 되게 막 돈이 많으시다 부자시다 약간 재벌 2세 알고 보니까 우리 모르게 재벌 3세시다 막 이러면서 이거를 그냥 장난으로 말했는데 그게 갑자기 회사에 싹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형이 당황하셔가지고 제가 이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재밌게 얘기를 했나 보다 해가지고.
0: Okay, so yeah, Junhyuk says that he's actually has this happen before. There's one of their managers who likes fashion and he dresses pretty well and he was teasing the manager one day saying like, he's probably like a 재벌, you know what I mean? He's probably like filthy rich and he's just like working here as like a cosplayer or whatever. And somehow that like ended up becoming a rumor and it like spread throughout the company back to the owner. And he was just like, oh, okay, the power of words. It definitely goes around.
2: 아,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 회사란 게
0: 아, 맞아요.
2: 진짜 빨리 도는 거예요. 아,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 그냥 한 두세 분한테 막 앞에서 yeah, 그냥 장난으로 약간 그냥 다 같이 있어. 그러니까 그 형도 같이 있었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약간 놀리듯이 그냥 장난으로 아, 요트 빌려주세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아니 갑자기 막 다음날 왔는데 다른 부서 분들도 막 알고 있고 너 이렇다며 하면서 막 오시고.
0: 근데 진짜 회사 생활은 특히 9-to-5 하시는 분들은 낙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학교랑 별 다를 거 없어요. 그렇죠. 1교시 때 말했던 것들이
2: 한 4교시
0: 한 4교시쯤 되면 전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우리 학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 있었대 하고 이제 거의 다 집에 갈 때쯤 되면 뭐 다 알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So yeah, he was saying that for the manager, like he didn't even say it. It was like the manager was present and he just said it in front of like maybe two people and he realized that in a company like how fast word spreads because like the next day people from other departments were coming up and saying stuff like that. So I was like, yeah, I feel that whether it is they like 9-to-5 offices are just, there's so much gossip. It's like, it feels like they're chitterboxes from high school. So it definitely is a situation. So remember that we're trying to convince the voting for today to our 8th floor because it is... Yeah. A recorded show. So we're going to take another quick song break, come back with people outside, our staff and everybody else, either I don't want to get that or I don't care the two songs that they're voting for. We have Weeby on the track with Love Me Again and your results are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So it is our Taenamu Soup Day, and we need to remind our listeners what the Anonymous Soup is about. 태연 씨, 우리 Anonymous Soup 사연이 뭐죠, 오늘?
5: 네, 오늘의 사연은 직장 내 상사와 부하 직원의 비밀 연애를 우연히 눈치채게 된 목격자님의 사연입니다. 둘만의 묘한 기류나 업무상 편파적인 모습이 눈에 보여 불편하지만 사내 정치 엮일까봐 말도 못하고 불편하고 답답하다는 사연입니다. 이게 오해 소지가 너무 많아요.
4: 맞아요.
5: 괜히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원래도 이 업무는 이 사람에게, 이 업무는 이 사람에게 분배되던 거를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얘 조금 주네, 더 나한테 많이 주네, 이렇게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4: 맞아.
5: 그래서 사내 연애를 할 거면 사내 연애를 하시는 분들께서 그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4: 맞아요.
5: 네,
4: 진짜.
5: 근데 그런 게 아니면
4: 티 나요.
5: 티 나죠. 그래서 이분은 진짜 불편하실 수밖에 없어요.
4: 티 나요.
5: 그래서 제가 에라 모르겠다를 가져온 이유도 그거예요.
4: 아, get up here. 오, 네,
5: 그래서 그걸 가져온 이유도 진짜 이 정치라는 게 사실 되게 민감하잖아요.
4: 맞아요.
5: 진짜 이 퇴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까지 직결될 수도 있고,
4: 맞아요, 맞아요.
5: 생활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지만 오히려 그 퇴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하시면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혹은 본인이 조금 감내하더라도 좀 감내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이걸 좀 무시하며 산다던가 아니면 오해하는 부분을 최대한 좀 과한 오해는 하지 않게 냉정하게 좀 상황을 보면서 감내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Okay, so the reason why, look at him trying to figure out a way to appeal to the track that he his prescription song. So 'Era Morigeta is a song that he chose today, and he's like, yeah, just kind of. If you're not good, if you are planning on quitting, then I mean, throw everything in the wind and then just kind of see how it all falls. But for the most part, try to be more kind of like third party in this perspective. Try not to let what you think they are feeling or doing, you know, change your judgment of them, because sometimes they're just doing their job. But because you think that there's something else going on there, then, you know, it could be adding more to the fire. So pretty much just kind of, you know, kind of throw it in the wind and just kind of go from there. 자, 또 KR 홍보 한번 해봐요.
6: 저 이제 영어로 하자면 이제 그냥 I don't care 정신으로 하자.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일, 신경 쓰지 않으면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뭔가 I don't care 하잖아요. 살짝 그냥 좀 그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렇다고 해서 둘한테 헤어지세요 할 수도 없고,
4: 그죠?
6: 뭐 가가지고 처신 잘하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또 소문내자니 그것도 아닌 안 되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모른 척밖에 없는 것 같아요.
4: Okay, so yeah, he says that like his song, is like I don't care, just don't. Care about it.
6: Yeah.
4: There's nothing you can really do about it anyways. Like, even if you confront them, that's not really going to change the fact that they might be dating actually. So he says that, yeah, just try not to care about the whole situation in general. I do have this advice. If they really are dating, it will become evident even if you don't say anything. 제 생각은요, 사내 진짜로 이 두 분이 사귀는 거면, 네. 연애 중이면 본인한테 말고도 티나요.
5: 그렇죠.
4: 그래서 본인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5: 그치.
4: 본인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맹세하고 나는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는데 진짜 그냥 그렇게 지나갔을 때 내가 느낄 정도 그 스파크, 여기 사연처럼 내가 진짜 지나갔는데 내가 서 있는 자 스파크가 막 터지는 걸 느꼈다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그걸 느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그러지 않아도 혹시 몰라요. 다음 회식 때 신입이 술 먹고
5: 팀장님
4: 저는 팀장님과 대리님 데이트하는 거 목격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그렇게 막 걱정을 할 필요, 정치질에 할 필요. So yeah, you might not have to deal with the politics either, because if you think that you are the only one that saw it, there's there's bound to be more people that will see them, especially if they are really dating. So don't think that you're the only one in the office that knows that they might be dating. Hey, you, next time you guys have a 회식, somebody else might throw it into the wind.
6: 아마 그 팀장님과 대리님 그 두 분은 본인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할 거예요. 영, 아 우리 진짜 완전 무슨 약간 스파이 패밀리 같은데, 야 우리 약간 연기 시작한다, 되게 안 사귀는 척.
4: 맞아요.
6: 하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어.
4: 있는. So yeah, he feels that they probably think that they're fooling everybody, but they probably are not fooling anybody. So
5: yeah.
4: We need to do the countdown. 자, 카운트다운을 들어가야 right. 됩니다. 벌써 yeah. 10, 9, 8, 7, 6, 5, 4, 3, 2, 1. The winner for this week is...
5: What is it?
4: Era Morgueta.
5: Really?
6: I love it, Era Morgueta.
4: Congratulations.
5: Thank you.
4: 자, 그래도... 우리 사연자분은 실제 연애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내 연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5: 그렇죠. 하실 수도 있죠.
4: 조언 한 마리 한다면.
5: 조언이요?
4: 좀 약간 조심, 그러니까 밝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 더 조심하는 게 나아요?
5: 근데 저는 이게 제 스타일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공론화를 그러니까 사내 연애 하는 당사자분들께서 공론화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공론화를 해서 남들이 오해하지 않게 본인들이 처신을 좀 더 잘하고 오해하지 않게 하겠다. 다만 피해 줄 거 피해 주려고 피해를 안 줄 거니까 우린 연애 하겠다를 명확하게 그냥 이제 태도로서 보여주면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
4: Oh, look at that. Okay, so I was saying that some of our listeners might be dating in the workplace. And if that's the case, do you have any advice for them? He's like, I feel that if you are dating in the workplace, the more you keep it secret, the more people will make up their own stories. So coming clean with it as quickly as possible and making sure that you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0: 솔직히 말해 엄마 같은 건 가능성밖에 나한테 없으니까 가사 쓰고 기타 치는 거는 믿을 수 없고
1: 너 기성 감동 커져 변질될 것 같아.

0: Dr. 100% Olive-Ting Jr.
1: Welcome to Daenamusu!
2: Yes, it's Daenamusu Day! We have TNX 태연이 진행해 드 스튜디오 인사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0: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1: 태연입니다.
0: 준영입니다.
2: 와!
1: 8월의 마지막 달, 마지막 라디오입니다.
2: 아, 8월 진짜 어떻게 막주가 됐지 벌써?
1: 시간 너무 빨라요, 진짜로.
2: 벌써 막주가 됐는데, 네. 오늘은 이제 녹음으로 진행하는 이유들이 좀 있고, 네. 우리가 다음 주에 두 번이나 보네요.
1: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다음 주에 두 번 봅니다.
2: 다음 주 두 번 봐요. 네. 너무 좋아요. So today is recorded and we get a chance to see the voice twice next week. So yeah, that yeah. you can already kind of figure out why. 이유는 뭐 저희가 이렇게 막 네네. 얘기하지 않아도
1: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2: 그렇죠? 이미 티가 많이 나죠?
1: 네, 조금 조금씩 이제 오픈이 됐을 거라.
2: 그렇죠. 네네네. So yeah, there, you guys probably already know why they're going to be joining us twice in the studio next week. So next week is definitely going to be a golden week indeed. Mm-hmm. But we need to jump into our Daenamusu today, and I kind of have to rush in today because we have an update.
1: Yeah, right.
2: 우리 오늘 빨리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네. 우리 준혁 씨가 그토록 기다렸던
1: 맞아요, 맞아요. 그 사연에
2: 그 사연에 답이 돌아왔어요. So we got a reply to one of the stories that 준혁 has been constantly begging our listeners for.
1: 할 말 정말 많습니다.
2: 진짜 할 말 많아요. So we have a lot to talk about. We're already going to get worked up before we even start the show for it today.
1: Oh my God.
2: So, 태훈 and Junior are going to tell us how to be a part of 대나무숲. 그래서 코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밸런스숲.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들 때 밸런스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 stories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0: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the play gets Let's play it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Right. So, first of all, before we go into official our anonymous soup today to actually see what the main story is, Taeyun for our balance soup has given us an update. He's going to give us an update. So, Taeyun, what is going on?
1: Yeah, right. 먼저 7월 14일 사연 후기가 도착했습니다. 당시 남자분의 고민 사연은 뭐였냐면 여자친구가 남사친과 매일 연락하고 마치 데이트 같은 코스를 밟으며 비싼 명품 선물까지 덥석 받는 데다 저랑 둘 사이의 모든 비밀과 일정까지 남사친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의심이 왜 그렇게 많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제가 그녀의 남친인지 남사친인지 진짜 남친인지 남사친이 진짜 남친인지 헷갈릴 지경이라 너무 괴롭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Our listener's girlfriend has a guy friend who acts more like her boyfriend than our listener does, even though he's told her that the situation makes him uncomfortable. She brushes it off and says he just has trust issues.
3: 아, 이거 어떻게 될까?
1: 일단 저도 답변이 왔습니다.
2: 자, 답변이 꽤 길어요.
1: Yeah.
2: It's pretty long too.
1: 저도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친구한테 셋이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2: 오!
1: 여자친구도 잘 됐다면서 좋아하더군요.
2: 아니, 잘했어, 잘했어.
3: 뭐 노예야.
1: 저도 속으로 내가 예민한 거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술자리에 앉자마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남사친이 은근슬쩍 여자친구 술과 음식을 챙기고 저한테 들으라는 듯이 얘랑 나랑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라는 식으로 저랑 자기 친분을 비교하는 듯 말하는 게 계속 느껴졌습니다. 되게 미묘하게 저를 긁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여자친구가 잠시 화장실을 갔는데 그 잠깐도 아쉬워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얘 내 여자친구 좋아하는구나. 그날은 일단 자리를 마무리하고 여자친구랑 단둘이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끝까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너가 너무 예민한 거다. 걔는 원래 그런 애다. 이 말만 반복도 반복. 저는 그 남사친이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을 참아 못했습니다. 왠지 그 말을 하면 제가 더 이상하고 찌질해 보일 것 같아서요. 그냥 나 힘들다. 일이 많이 바쁘기도 하고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됐는데 솔직히 많이 힘드네요. 제가 잘 판단한 건지 이게 최선의 선택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정리하고 싶어서 후기 사연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At first, okay. I thought maybe I was just overthinking it. So I suggested that the three of us grab a drink together. My girlfriend was happy about the idea, and I went hoping I was just being overly sensitive. But the moment we sat down, something felt off. Her guy friend kept talking, taking care of her drinks and food and saying things like, you know, she and I have known each other for years. Almost like he was comparing how close they were to how close we were. It felt like he was subtly trying to get under my skin. Then my girlfriend went to the restroom for a minute, watching how he acted while she was gone made something click. Okay, he definitely likes my girlfriend. Afterward, I talked to my girlfriend seriously, just the two of us, but she kept saying I was being too sensitive and that he's just like that. I couldn't bring myself to say that I thought he had feelings for her because I was worried I sounded jealous or pathetic. So I told her I was having a hard time, or I had been really busy, and maybe this was where our relationship should end, and we broke up. It's been a week, and honestly, I'm still having a really hard time. I don't know if I made the right decision or if it was really the best choice, but I want to share this update and get some closure. Thank you.
2: 잘했어요.
1: That's it.
2: 잘했어요.
0: 뭐 결론적으로 헤어졌으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2: 잘한 거예요.
0: 잘했어요.
1: 네, 결과적으로 너무 잘하셨습니다.
2: 진짜 잘했어요.
0: 마음을 굳게 먹으시길.
1: 이게 이제 얼마 안 가면 본인의 선택이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2: 맞아요. 아 지금은 당연히 힘들고 yeah, you did great. You're gonna be going through a hard time now. 이게 왜 힘드냐면 아직 그 여자친구분을 좋아해서 그래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사실 대부분의 관계들은 좀 아름답게 헤어질 수는 없고 네네. 좀 서로 좀 지칠 대로 지치고 좀 많이 싸우고 이러면서 네. 헤어지면 사실 그 이별이 좀 덜 힘들어 그래 되나?
1: 그렇죠. 네네.
2: 좀 뭔가 약간 이미 그 이별을 나도 모르게 약간 좀 준비를 해서 이별을 하면 물론 그 네. 익숙함 때문에 좀 그럴 수는 있지만 그쵸. 대부분은 그냥 그래 약간 이러면서도 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솔직히 남자친구분이 헤어지고 싶었던 거는 아니니까
0: 어제 뭐 끊어낸 거니까
2: 그냥 일부러 지금이라도 빨리 끊어내기 위해서는 많이 힘드시긴 하실 거예요.
1: 그렇죠. 힘드시죠.
2: Yeah, so I feel that right now the reason why you have all these feels is because there's no way you can like beautifully break up with somebody. I feel that there's like, you can amicably be able to do that, but for the most part, it gets really messy. So if you're in a relationship for a long time that you've been fighting and like you kind of already are both to the end of the relationship, it hurts less. But because you knew that you needed to kind of cut it off right at the beginning of before this got worse, it yeah.
1: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심지어 이유도 본인 솔직한 마음을 꺼내지 않고 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제 힘들 수밖에 없어 답답하고.
2: 맞아. 근데 두 분은 어때요? 여기서 그 남사친이 네. 널 좋아해 이 얘기를 안 한 게 더 후회가 되는 걸까요?
1: 아니요. 만약 저였다면 우선 헤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2: 오히려?
1: 네. 왜냐면 그 상황을 그 상황을 저는 오히려 타파를 해보고자 더 노력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뭔가 이런 상황이 흘러가면 그때는 이제 이별을 택하겠죠. 그리고 사연자분도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 이별을 해야 했다면 이렇게 다른 원인을 다른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2: Okay, okay. 네. So Teo says that he probably wouldn't be able to go that far to break up. If it was his situation, he feels he probably would try to hit the head on the nail a little bit more, kind of face the issue a little bit more head on. But he feels that in the end, if it wasn't going to ease up, he probably would have broken up regardless. 준혁 씨는 이 팔로우업을 제일 기대했었잖아요.
1: 기다렸지.
2: 너무 기다렸었는데. 네,
0: 너무 기대했지만 역시나의 기대와 약간
2: 뭘, 어떤 걸 기대했어요?
0: 한치도 오차 없이. 아니 저는 헤어질 거라 생각했고 당연히 헤어지는 게 맞다 생각하고.
1: 그렇지.
0: 저는 이런 인간들이랑은 상종도 하고 싶지 않고.
1: 그러니까
0: 말은 말이 통하는 인간끼리 하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제일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거리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뭔가
2: 어쨌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도 행동인데 계속 남자친구분의 그렇죠. 의견과 감정을 무시한 네. 거잖아요.
0: 사실 그렇죠. 뭔가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행동할 그러니까 100번 어, 100, 아니 그러니까 100 솔직히 그것도 이해 안 되지만 어, 어, 어. 한 1000번까지 양보해서 아 100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쨌든 말을 했잖아요. 좋게.
1: 어필을 많이 했죠.
0: 어필도 했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나 뭔가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오히려 남자친구가 이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그 여자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 애초에 그 남자친구 같이 저는 문제라 생각하고
2: okay.
0: 그냥 둘은 어 그냥 끊어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어,
2: 두 분 행복하게 그 둘은
0: 아,
2: 행복하게
0: 그 둘이 아니 그냥 약간
1: 조만간 연애 올라올 거예요.
0: 아니 그래. 뭐 라디오니까 이거 좀 편하게 하는 라디오니까 편하게 말할게요. 그냥 쓰레기끼리 만나는 거죠. 뭐 쓰레기끼리 만나는 건데
1: This is recording.
0: Yeah, this is recording. 그냥 쓰레기끼리 만나다가 쓰레기끼리 같이 쓰레기통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Yes. That's okay. it. That's it.
2: So, he's pretty much saying the trash took itself out. So, so pretty much he feels that one of the biggest problems and the issue with the girlfriend, not even the guy friend, it was the girlfriend that the our listener made it very clear that he was uncomfortable in a lot of situations, and he said it nicely. He said it in as many ways that he could to get her to understand. And she ignored it. She constantly made excuses for the other party. And so that was the biggest problem. Yeah. So right now, even though you are hurting, you did the right thing. 준혁, you have another story for us as well. 준혁 씨도 우리 스토리가 하나 있긴 있어요.
0: 어, yeah. 맞아요. 저는
1: 이건 재밌네요.
0: 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잡상인을 만나거나 상가 앞에서 호객행위 하는 분들을 만나면 거절을 잘 못해요.
2: 어, 이거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네. 있는 거예요?
1: 저는 해요.
2: 결국, 어, 진짜요?
0: 결국 안 사도 되는 걸 살 때가 많죠. 네, 바쁘게 가다가도 그분들이 붙잡고 말하면 그냥 또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약속 시간에 늦은 적도 많고요. 친구들이 저보고 착한 사람 중국군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거절하고 피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저도 거절 못하는 제가 답답해요. When I run into street vendors in the subway or people trying to sell me things outside stores, I have a really hard time saying no. I end up buying things I don't even need. Yeah, even when I'm in a rush, if someone stops me and starts talking, I just stand there and listen. I've even been late to appointments because of it. My friends say I am a people pleaser. Is that what this is? What's the best way to turn people down or get out of these situations? I'm frustrated with myself for being so bad at saying no.
1: 저는 몇 번 겪었어요.
2: 저 할 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저도 이 우리 청취자분이랑 똑같거든요. 저 할 말 없어요.
1: 그 무슨 느낌으로 이제 거절 못 하시는지는 알 것 같거든요. 그 어쨌든 사람과의 이 face to face를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분인 거예요. 그 어떤 말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로 인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는 걸 알기에 그래서 더 조심스러우신 건데
2: 맞아요.
1: 사실 이 부분은 본인이 명확히 거절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심한 말을 하거나 혹은 막 이렇게 막 과하게 하면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웃으면서 아 저 그냥 뭐 가야 됩니다 하면서 그냥 가던가 아니면 그냥 말을 무시하고 가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이제 다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길 가다가 어떤 두 분께서 갑자기 저를 딱 잡으시더니
0: 영이 밝으세요.
1: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뭐 영이 밝다느니 눈 안에 뭐 굉장히 뭐가 있다느니
2: 뭐 예술
1: 하냐느니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2: 맞아요.
1: 그래서 눈 안에 영이 보인 뭐 되게 맑아 보인다 혹은 뭐 힘이 되게 굉장히 자기가 인생에서 본 사람 중에
2: 뭐 제일 밝다 뭐
1: 제일 힘이 좋다면서 좋다, 뭐.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좋다.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제 얘기를 들어보려고 좀 가만히 있기도 하고 제가 급할 때는 얘기를 하시면 아 죄송합니다 지금 바빠서 가야 됩니다 하면 또 막아요.
2: 어 맞아요.
1: 잡거나 잠깐만 저희 가서 5분만 얘기하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 저 진짜 죄송합니다 하고 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지금 너무 가봐야 돼서 예, 가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2: So yeah, Taehyung gave us a really good.

0: has the time, he'll just sit there and listen and, like, you know, just kind of lead them on, let them have, let me go. And he, sometimes they do try to stop you and talk to you a little bit more. And he's like, no, just leave. Nothing happens. Yeah. Nothing happens. Which is, yeah, I have to tell myself that too. 준혁 씨는?
1: 아, 저는 사실 이런 사연이 가장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아, 사실 저도 거절해요. 저는 제가 거절하는데 이건 저니까 그런 거지. 제가 또 거절 못하는 사람도 어떤지 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냥 거절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그게 맞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안 듣는 사람 결국에는 그 그냥 거절하면 되는 거지만 그게 맞아요. 안 되는 거니까 이게 고민이다라고 보내신 그렇죠, 거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제가 여기다 대고 거절하세요 라고 하면 약간
2: 알고 계실 거예요.
1: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이제. 왜냐면 이게 쉽지 않은 걸 아니까.
0: 저는 요즘은 그래도 이어폰은 거의 다 꽂고 있으니까 그냥 못 들은 척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절을 못 하니까.
1: 그것도 방법이에요.
0: 왜냐면 그 말조차 하고 그 사람들 태현 씨가 딱 맞았어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뭔가를 거절을 한다는 그 자체가 되게 불편한 그렇죠. 거예요.
2: 저도 그랬거든요.
0: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제가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없기는 하는데 험한 말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막 그 사람 날 거절 이러는 그렇죠. 상황이 아닌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냥 못 들은 척해요. 제가 이제 겉보기에는 그래도 외국인이기는 해서 그게 좀 저한테는 이득이 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냥 못 알아들은 척하고 가면 되는데 그냥 이어폰을 한쪽을 듣든 안 듣든 뭐 소리가 안 들리든 안 듣는 척 해도 상관없기는 해요.
2: 네, 이거는 그런 상황보다 오히려 좀 더 어렵긴 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보통 이게 마주 본 상태에서 와요. 그분이 소리로만
0: 맞아요.
2: 부르는 게 아니라
0: 맞아요.
2: 와서 잡거나 뭐 앞에 서시거나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언제 그랬냐면 진짜 놀란 게 한 저 멀리 한 100m 좀 넘어 보이는 거리인데 이렇게 지나가서 저는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0: 근데 갑자기 오죠.
2: 네, 가게 보다가 저를 딱 보시더니 눈이 마주쳤거든요. 좀 별 생각 없이 가는데 갑자기 멈춰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멀리에서도 보고 제 눈이 보였나 봐요.
0: Yeah, so he feels tha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ike vendors and other things, he says that yeah, you can kind of just ignore them, but when it comes to like certain people who are like they target you, he was targeted, like he was going his way and the other person was kind of crossing, but they ended up like catching eyes and then he just didn't really think about it, but that person was like, oh, my next target, and then like he was able to like approach him and stuff like that. So yeah, it's definitely not easy. 이거는 착하신 건 맞는데 그냥 못 들은 척해요. 네. 웬만해서는.
2: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렇게 잡히시면 그냥 최대한 그냥 아 죄송합니다 하고
0: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2: 네.
1: 아니면 아까 조심스럽다 하긴 했는데 그냥 딱 한 번만 이 악물고 눈 질끈 감고 용기 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0: 그것도 괜찮아요. 아, 눈 감고 하셔도 돼요.
1: 아니, 한 번만 이 악물고 약간 좀 그 극복 느낌으로
0: 진짜 근데 한번 그렇게 폭발하면 무서워서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We'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come back, and then we have our official anonymous story for today. So stay tuned for that. But in the meantime, we have the track of T-Rex with their song of 1,000 Miles, and our anonymous soup is coming up next.

0: It is time for our anonymous soup, and today the heading says, I saw our department head sneaking around at work. 얘들아, 대박 사건. I just saw our 팀장 and 대리님, and I think I just saw a company couple.
1: Whoa, don't get involved in an office romance. Just pretend you didn't see anything.
0: Wait, do you think I, like, don't want to do that? I hate that I have seen what I have seen, but now I can't unsee it. I saw them touch hands earlier, and there were, like, sparks. I could feel it from where I was standing. And think about it. 대리님's ideas always get approved from 팀장님.
2: I know you're dying to tell someone, but the second you do, you could get dragged into all the office drama. And imagine if they break up, the whole office could get awkward.
0: Well, yes, I mean, no one knows, and it's killing me because I'm the only one that does. The other day, our team member said, 팀장님 seems to be in a really good mood, and I thought that's because he went on a date with 대리님 over the weekend.
1: I say use it to your advantage. If the team leader starts giving you a hard time or piles more work on you, casually bring up the assistant manager. Like, oh, I'm having lunch with her today. Want to join us?
2: That could totally backfire and put you on the team leader's bad side. The best of it, okay?
0: I really don't know. I really don't want to know their business, and I don't want to be a part of it. I just want to work. Oh, 싫어. Okay. 태현 씨 지금 네. 무슨 상황이에요?
3: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비밀 연애를 우연히 눈치채게 된 목격자의 사연입니다. 둘만의 묘한 기루나 업무상 편파적인 모습이 눈에 보여 불편하지만 사내 정치에 엮일까봐 말도 못하고 불편하고 답답하다는 사연입니다. Our listener accidentally realized that two senior co-workers might be secretly dating. She's uncomfortable because she keeps noticing the chemistry between them and even some favoritism at work. But she also doesn't want to get dragged into office politics.
0: 제일 다 정말.
3: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내 연애?
0: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최악이에요.
4: 아, me too.
0: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는
3: 네.
0: 20대 때 대부분 이제 이런 거는 좀 20대 때 좀 많잖아요. 이제 신입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해서 그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랑 전공의 생활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선배가 도와줘요. 그러면 약간 전쟁터 마냥
3: 아 마음이 가는
0: 마음이 그렇죠. 가는 거죠. 너무 힘든데 그 사람이 나 챙겨주니까 계속 그 배려심이 느껴지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마음이 가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진짜 두 분이 잘 돼서 결혼을 해도 그 안에서 계속 말이 돌아요.
3: 그렇죠. 오해 소지도 많고.
0: 오해 소지도 많고. 그리고 남들이 그 얘기를 계속하고 끼어드는 게 자체가 좀 불편하게 되는 것 같아요. So I feel that in my, because Taeyeon asked me what I thought about, you know, dating somebody in the office. I feel that it's inevitable in a lot of cases because depending on like who you end up falling for, you're like working with them and there's a lot of different reasons why you guys might like, you know, fall for each other. But it's uncomfortable even if you guys do get married because like everybody knows your business and it's just it's so uncomfortable when people know your business. 근데 우리 청취자분은 진짜 좀 답답할 것 같긴 해요. 이거 알고 싶지 않거든요.
3: 알게 된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아마 눈과 뇌를 씻고 싶을 거예요 지금.
3: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좀 이용할 것 같은데.
0: 아, okay, use 네. it for his favor.
3: 네.
0: 저도 태연 씨처럼 이렇게 좀 약간 영리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어설프게 하다가 걸릴 스타일이에요. 제가 정말 태연 씨는 정말 딱 계획적으로 왠지 정말 이걸 딱 크게 보고 이럴 것 같은데
3: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0: Okay, so yeah, he was saying that he could probably use it to his advantage. Okay, we have our 처방곡 오늘 prescription song이 뭐죠?
2: Oh yeah, 오늘
3: 네
2: 뭐죠? 저는 이제 2NE1의 I don't care입니다. 그냥
3: I don't care.
2: 뭐 어떡합니까?
0: I don't care.
3: 저는 Big Bang.
0: 어.
3: 에라 모르겠다.
0: Okay. So, 에라 모르겠다 and I don't care. 정말 이 시절의 최고의 곡들이고 어디에서도 정말 찰떡인 곡들이에요.
3: 그렇죠. 지금 들어도.
0: Yes, these songs definitely represented an era, but also it does it's used for many different areas as well. 자, 노래는 나가고 because today is recorded, our 8th floor is going to be voting and we are grabbing people at random so that they can come and vote and whatnot. So, they have to convince our staff as well for today. 자,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2: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어쨌든 이제 이미 알고 싶지 않은 걸 알게 되셨으니까 기억을 지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0: 아 진짜 레드 써나고 싶다. 마이클이
2: 아니면 아니면
0: 힘내타이즈.
2: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순간 잠깐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장난이고 이거는 사실 저는 무시가 답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뭐 이용을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근데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하는 게 어차피 왜냐면 어차피 그들의 연애니까
0: 그죠
2: 사실 뭐 그들의 연애가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자꾸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거지 이 둘이 연애한다고 해서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예쁘게 연애하세요 하고는 그냥 조금 신경 쓰이더라도 그냥 두는 게 뭐 그들 관계니까 그들의 okay. 선택이고.
0: 예. Okay, so he's saying that he's gonna try to forget it. He was like, I was gonna try to help you get amnesia to forget it altogether. But he's like, nah, I don't think that'll be useful. He says that for the most part, he just is like, he's gonna try to forget about it. It's not like he wants to know anything about it anyways. So like his song choice for today, he just really is gonna try to not think about it.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3: 네.
0: 두 분. 되게 핫한 비밀을 들었어요.
3: 네.
0: 그게 뭐가 됐던? 말하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3: 저는 그냥
0: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2: 핫한 비밀을 들었더라.
3: 그러니까 그 비밀의 대상이 저와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는 관계면 말 안 해요. 그 어디에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저 그저 소문 이면 뭐 아 이랬대 그러니까 그게 사실 확인이 되면 그런 얘기를 뭐 그냥 서슴없이 하긴 하죠 근데 뭐 근데 그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는 이상 먼저 말을 꺼내진 않는 것 같아요
0: 아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두 분이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네네. 다른 동료가 와서 요즘 팀장이랑 대리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 질문이 먼저 나오기 전에는
3: 굳이 먼저 말 안 합니다.
0: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 오케이.
3: 근데 그 두 분 중 팀장님과 대리님 두 분 중에서도 저랑 그
0: 안면이 좀
3: 있고 친분이 좀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0: So I was asking if these two have the urge to tell secrets when they're told. And Taeyeon says, if I got some information and then it was proven true and then somebody asked if I knew it, he probably would say it. But if he knew the people, so if he knew that there was a type of a secret from somebody he knew, even if it was asked later or if the truth came out, he'd be like,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Chunhyuk, what about you?
2: 저는 말 안 해요.
0: 오케이.
2: 말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비밀을 말하고 다니면 정말 이 비밀을 일파만파 천파만파까지 퍼뜨릴 수 있을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0: 오케이. Okay. So, Junhyuk's reasoning for not saying anything because he knows that once he opens his mouth, it's gonna be game over. He's gonna tell the whole world.
2: 심지어 그냥 퍼뜨린 것도 아니고 저는 MSG를 팍팍팍 쳐가지고 아주 맛있게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그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0: 맞아요.
2: 아, 그리고 한 번씩 회사에서 이제 그러니까 약간 진짜 그런 거 나고 장난으로 막 이제 약간 살짝 막 매니저님 막 좀 예쁘게 옷을 입고 있는 형이 있어가지고 막 아 형님
0: 놀리고 싶어
2: 약간 놀리고 싶으니까 이제 아 형님 되게 막 돈이 많으시다 부자시다 약간 재벌 이세 알고 보니까 우리 모르게 재벌 3세시다 막 이러면서 이거를 그냥 장난으로 말했는데 그게 갑자기 회사에 싹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이 당황하셔가지고 제가 이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재밌게 얘기를 했나 보다 해가지고.
0: Okay, so yeah, Junhyuk says that he's actually has this happen before. There's one of their managers who likes fashion and he dresses pretty well and he was teasing the manager one day saying like, he's probably like a 재벌, you know what I mean? He's probably like filthy rich and he's just like working here as like a cosplayer or whatever. And somehow that like ended up becoming a rumor and it like spread throughout the company back to the owner. And he was just like, oh, okay, the power of words. It definitely goes around.
2: 아,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 회사란 게
0: 아, 맞아요.
2: 진짜 빨리 들어오는 얘기가. 아,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냥 한 두세 분한테 막 앞에서 그냥 장난으로 약간 그냥 다 같이 있어. 그러니까 그 형도 같이 있었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약간 놀리듯이 장난으로 요트 빌려주세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아니 갑자기 막 다음날 왔는데 다른 부서 분들도 막 알고 있고 너 이렇다며 하면서 막 오시고.
0: 근데 진짜 회사 생활은 특히 9-to-5 하시는 분들은 낙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학교랑 별 다를 거 없어요.
2: 그렇죠.
0: 1교시 때 말했던 것들이
2: 한 4교시
0: 한 4교시 때 되면 전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우리 학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대 하고 이제 거의 다
3: 네.
0: 집에 갈 때쯤 되면 뭐 다 알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So yeah, he was saying that for the manager, like he didn't even say it. It was like the manager was present and he just said it in front of like maybe two people and he realized that in a company like how fast word spreads because like the next by the next day people from other departments were coming up and saying stuff like that. So I was like, yeah, I feel that whether it is they like 9-to-5 offices are just there's so much gossip. It's like it feels like they're chitterboxes from high school. So it definitely is a situation. So remember that we're trying to convince the voting for today to our 8th floor because it is a recorded show. So we're going to take another quick song break, come back with people outside, our staff and everybody else, either I don't want to get that or I don't care the two songs that they're voting for. We have Wee Wee on the track with Love Me Again and your results are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so it is our Taehyung Namu Soup Day, and yeah. we need to remind our listeners what the anonymous soup is about. Taehyung 씨, 우리 anonymous soup 사연이 뭐죠 오늘?
5: 네, 오늘의 사연은 직장 내 상사와 부하 직원의 비밀 연애를 우연히 눈치채게 된 목격자님의 사연입니다. 둘만의 묘한 기류나 업무상 편파적인 모습이 눈에 보여 불편하지만 사내 정치 엮일까봐 말도 못하고 불편하고 답답하다는 사연입니다. 이게 오해 소지가 너무 많아요.
4: 맞아요.
5: 괜히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원래도 이 업무는 이 사람에게, 이 업무는 이 사람에게 분배되던 거를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얘 조금 주네, 더 나한테 많이 주네, 이렇게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4: 맞아.
5: 그래서 사내 연애를 할 거면 사내 연애를 하시는 분들께서 그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4: 맞아요.
5: 네,
4: 진짜.
5: 근데 그런 게 아니면
4: 티 나요.
5: 티 나죠. 그래서 이분은 진짜 불편하실 수밖에 없어요.
4: 티 나요.
5: 그래서 제가 에라 모르겠다를 가져온 이유도 그거예요.
4: 아, get up here.
5: 그래서 그걸 가져온 이유도 진짜 이 정치라는 게 사실 되게 민감하잖아요.
4: 맞아요.
5: 진짜 이 퇴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까지 직결될 수도 있고,
4: 맞아요, 맞아요.
5: 생활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지만 오히려 그 퇴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하시면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혹은 본인이 조금 감내하더라도 좀 감내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이걸 좀 무시하며 산다던가 아니면 오해하는 부분을 최대한 좀 과한 오해는 하지 않게 냉정하게 좀 상황을 보면서 감내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Okay, so the reason why, look at him trying to figure out a way to appeal to the track that he his prescription song. So 'Era Morigeta is a song that he chose today, and he's like, yeah, just kind of. If you're not good, if you are planning on quitting, then I mean, throw everything in the wind and then just kind of see how it all falls. But for the most part, try to be more. Kind of like third party in this perspective. Try not to let what you think they are feeling or doing, you know, change your judgment of them, because sometimes they're just doing their job. But because you think that there's something else going on there, then, you know, it could be adding more to the fire. So pretty much just kind of, you know, kind of throw it in the wind and just kind of go from there. 자, 또 KR 홍보 한번 해봐요.
6: 저 이제 영어를 하자면 이제 그냥 I don't care 정신으로 하자.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일, 신경 쓰지 않으면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뭔가 I don't care 하잖아요. 그냥 좀 그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렇다고 해서 둘한테 헤어지세요 할 수도 없고,
4: 그죠?
6: 뭐 가가지고 처신 잘하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또 소문 내자니 그것도 아닌 거 안 되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모른 척밖에 없는 것 같아요.
4: Okay, so 네. yeah, he says that like his song, yeah, so his song is like I don't care, just don't care about it.
6: Yeah.
4: There's nothing you can really do about it anyways. Like even if you confront them, that's not really going to change the fact that they might be dating actually. So he says that, yeah, just try not to care about the whole situation in general. I do have this advice. If they really are dating, it will become evident even if you don't say anything. 제 생각은요, 사내 진짜로 이 두 분이 사귀는 거면 네. 연애 중이면 본인한테 말고도 티나요.
5: 그렇죠.
4: 그래서 본인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5: 그치.
4: 본인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맹세하고 나는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는데 진짜 그냥 그렇게 지나갔을 때 내가 느낄 정도 그 스파크, 여기 사연처럼 내가 진짜 지나갔는데 내가 서 있는 자 스파크가 막 터지는 걸 느꼈다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그걸 느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그러지 않아도 혹시 몰라요. 다음 회식 때 신입이 술 먹고
5: 팀장님
4: 저는 팀장님과 대리님 데이트하는 거 목격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그렇게 막 걱정을 할 필요, 정치질에 할 필요. So yeah, you might not have to deal with the politics either, because if you think that you are the only one that saw it, there's there's bound to be more people that will see them, especially if they are really dating. So don't think that you're the only one in the office that knows that they might be dating. Hey, you, next time you guys have a 회식, somebody else might throw it into the wind.
6: 아마 그 팀장님과 대리님 그 두 분은 본인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할 거예요. 영, 아 우리 진짜 완전 우리 약간 연기 시작한다. 되게 안 사귀는 척.
4: 맞아요.
6: 하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있는.
4: So yeah, he feels that they probably think that they're fooling everybody, but they probably are not fooling anybody. So
5: yeah.
4: We need to do the countdown. 자, 카운트다운을 들어가야 right. 됩니다. 벌써 yeah. 10, 9, 8, 7, 6. 5, 4, 3, 2, 1. The winner for this week is...
5: What is it?
4: Era Morgueta.
5: Really?
0: I love it, Era Morgueta.
4: Congratulations.
5: Thank you.
4: 자, 어, 그래도 우리 사연자분은 실제 연애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내 연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5: 그렇죠. 하실 수도 있죠.
4: 조언 한 마리 한다면.
5: 조언이요?
4: 좀 약간 조심, 그러니까 밝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 더 조심하는 게 나아요?
5: 근데 저는 이게 제 스타일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공론화를, 그러니까 사내 연애 하는 당사자분들께서 공론화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공론화를 해서 남들이 오해하지 않게 본인들이 처신을 좀 더 잘하고 어, 오해하지 않게 하겠다. 다만 피해 줄 거 피해 주려고 피해를 안 줄 거니까 우린 연애하겠다를 명확하게 그냥 이제 태도로서 보여주면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
4: Oh, look at that. Okay, so I was saying that some of our listeners might be dating in the workplace, and if that's the case, do you have any advice for them? He's like, I feel that if you are dating in the workplace, the more you keep it secret, the more people will make up their own stories. So coming clean with it as quickly as possible and making sure that you

0: 여기 나보다 큰 사람 있어?
1: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2: 잘 들어 난쟁이들아, 내가 이 바닥에서